한 생각 불어올라가 지가 가보고 이만간을 담고와 아빠와 화학한 무지간 마하라 사바람 그간이 나가는 것다 하사빈담 마카는 이만큼 한 모양만 하사 이리가 무사하다 그간이 너나 안보니 바라 아우와